0: 배려 비웃하다 비웃하다 하이다
1: 했다 했다
2: 뭐라 나이 구르고 구르고
0: 로바라고 카메라 잘해 비우 그래 팔레서 머가리 번에서 키워 빠르게 했어
1: 또 실례가 라티 아르라이서 너 이거 버스 아르다
0: 나우라 사지 로바라 그래 사지 안 보니
1: 아미 또 감고 어라 안 보니 사진도
2: 이날 그거 로바이 만나니 아세이 미쳤어
0: 바로 됐어 이래 캘리 아니 뭐 도와리 바로 기다려 캘리 뭐다 캘리 뭐다
2: 캘리 뭐다
1: 캘리 뭐야
0: 아래 아래오지 캘리 아래오지 캘리 빠지오
2: मोदा गिटार लाने हो आर्मी लाइदा
0: मोदा लान्नो यस्तो बुढी मान्छे हो त
1: घर जाने बस्ने भए त ठीक छ
2: जितो भने घर जाने राजी छ नत्र तानेर लाने हो
0: म त हाजिर हो बरु उनीहरूलाई हराउनलाई छुट्टी हराएर लान्नु म त
1: को जान्छ र त्यसो भन्ने